0: 메타팬? 크리스터 크리스탄 메타팬 너 크리스 메타팬
1: 啱啱咧，有位听众咧 send 一个分享入嚟，话唔使一定要去 People Mountain People Sea 嗰个 mall 咧，其实都可以去到好舒服啊。譬如好似咧，即系可能大家都会有睇到，即系Tuasen 嗰边 Tuasen Mills 嗰边都有一个好都几新嘅一个食嘢区啊，又坐得舒服。咁其实系好多地方都可以去下，唔使一定要去啲咁逼嘅地方嘅。咁都系食得开心，仲要舒舒服服，记住补水啊！唔係，好多地方都可以去啊！唔知大家呢個週末有冇話準備啲咩俾自己或者屋企人去啊玩下呢？不過唔係，即係又唔一定出去玩嘅，休息都好好嘅，大家就選擇一下啦。剛才有聽眾都有就問啲 Bingo 子，都有啲聽眾睇完我之後呢，佢都可能會係講某首歌係佢覺得都唔使揀其他係嗰首㗎啦 ,All in 啊。係啦，唔知大家個心水點樣。又或者你覺得剩低嘅歌裏面仲會唔會有安仔嘅出現，定係全部都係 Sammy 呢？稍後就知啦。嗱，呢一 part 嘅音樂呢都係因為其實有時聽眾點嘅歌我都係覺得安排得到，我就會播一下嘅。咁其中一位聽眾咧，早期都有分享一下，即係講咧佢近期同朋友討論緊睇，中意睇麥麥麥兜 and friends 啊。咁即係當然講起動畫漫畫好開心。咁其中咧佢又好想聽翻一首歌，呢首歌咧其實我之前我都好想播，但係咧成日都覺得佢好短啊，所以我哋要揾多啲類似嘅作品擺埋一齊先好聽。咁佢就話好想聽翻呢個麥麥故事啊裏邊嘅一首歌。咁呢首歌又係好開心嘅，或者可能喺嗰啲 People Mountain People Sea Mall 或者 Tuasen Mills 嗰啲食嘢嘅地方，可能都會有得食啊！整多兩籠大包。

0: whenever you want it, wherever you are, at the palm of your hands. Listen to FM 94.7 anywhere with the Fairchild Radio app. Available now for free on your device's player or app store. Connecting you to the community. Anytime, anywhere.
1: The following program speaks to the Korean community, uniting the world for your listening pleasure at Fairchild Radio, the multicultural spirit of Calgary, CHKF 94.7 FM.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벗어나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7: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